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OP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에서 4%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창당 이후 가장 주목받는 시기 중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왕 대표는 RNZ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TOP가 주택 문제, 세제 개혁, 경제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대표에 취임한 웡 대표는 TOP의 세대교체와 이미지 쇄신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은 토지 보유세를 통한 주택시장 개혁, 시민의회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5%를 넘기거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TOP는 아직 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왕 대표는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현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TOP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TOP가 실제로 5%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올해 뉴질랜드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완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파이크 리버 참사 이후 강화된 직장 안전 규제를 일부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유가족 단체는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스는 과거 파이크 리버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기준 약화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규제를 단순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 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규 학교를 떠나 대안교육 환경으로 이동한 학생 수가 두 배로 증가해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6,000명은 통신학교, 2,000명은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특히 중학생 연령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징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습이나 행동,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학생 유지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교가 많은 학생을 대안교육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취업률 저하, 복지 의존 증가, 범죄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마오리 학생, 그리고 학습 또는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모든 학생이 어디서 배우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1: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0: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0: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국제뉴스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1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을 거꾸로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첨단 기술 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과 다른 주요 반도체 회사인 샌디스크 모두 1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9%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오르다가도 투자가 과열된 건 아닌지 실제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주기적으로 불안감이 퍼지곤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란 전쟁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유가와 큰 관계없는 첨단 기술 회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적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하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08로 전장 대비 1.05%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21로 전장 대비 0.88%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WTI는 3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일부 선박들은 위성 추적 신호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 수백 척과 선원 1만 1천 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피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가 이란의 60일간의 제재 유예를 발표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쟁을 사실상 끝낸 가운데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이란과의 전쟁을 비용을 지불하거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8일에서 22일 미국 성인 남녀 1,262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4%만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에 그쳤고 그보다 더 많은 35%의 응답자는 미국이 전쟁 전보다 더 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4월 기록한 집권 2기 최저치인 34%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